0: FM 드래그 밴 News, Music and Entertainment FM 103 Megahertz
1: 앙앙 앙앙 HIV 아서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듬증야 HIV 아가들 아서 HIV 아기 실황하듬 듬메든 금지가 아서 와즈가 아유지 틴트발리일
2: 이바 듬증아 정아 HIV 그다 알리를 매성무심에서 닥쳐 이바든 마바 인약바 시살륙 부시바 담망 아나발로바 아서 너포듬능닥바 아자 가사사 마옹카 아가쳐
1: 팀팀 뜨노탕바 그자 말리바 니마카 양우디 아름
2: 이바 듬메드츠 우상야 나글랜드 스테이트 AIDS Control Society 정아 상동을
3: Renasachi Petekuri, HIV Ketsung Meka Mukimeje Baketako, Mezakerugola,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, Tichinikini Ditenyeho, Separ Shite.
4: Lietko Kefer, Lesukapra, Darukiko, Mu Metsum Hatokonu, HIV Tao Nunu, Kuho Pese Muligitula, Tejo House Separsha.
3: Nko Ketsula, Honyo Tigetsa, Bakimo Kitsapu Tsulike.
4: Dilihao Nagaland State AIDS Control Society, Kitanu Voria.
0: FM Dragon Band
5: 103 MHz
0: News, Music and Entertainment
5: This is FM Dragon Band
0: FM 103 MHz